책은 이면에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핵심 교원인기로 키워주시어 이런 지목의 글을 비롯해서 격리하는 초홍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越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82회에 참가하기 출발한 소식,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 강습회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을 사기에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교원들은 인재교육 전선의 전처 직업적 혁명가들이라는 데 대해서와 실질적인 교육 보답할 드러나지 않고 교육성의 일꾼들 같이 떨쳐나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식, 그리고 미래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어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공화국 선수권대회가 개막된 소식과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2026이 개막된 소식,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경축행사들이 우리나라 제외 대표부대에서 진행되고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된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보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약공업을 비롯한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 쪽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 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대동강 주사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끝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도 뜨거운 인민 사랑의 자국을 남기시었습니다. 이날 먼저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 밑에 일어섰다고 2000년 12월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귓전에 울리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종합지령실, 사출기실, 조립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료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 주사기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고 주사기의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신 과학기술 성과에 기초한 현대적인 의료기구 생산 기지들을 더 많이 일궈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주체보건, 인민보건의 물질기술 쪽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 현대화를 위한 운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만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게 한 크나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심장 깊이 새겨하는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그후 여러 동의 건물들을 새로 건설했으며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어 공장을 종전에 비해서 10배의 생산 능력을 낼수 있는 노력 절약형 공장으로 훌륭히 전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주사바늘 생산의 핵심 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결하는 과정에 일회용 피하 무균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는 성과도 이룩됐습니다. 지금도 대동강 주사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질 높은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돌째 즈음에서 웬남, 라오스,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디아, 캄보지아, 타이, 파키스탄, 도이칠란드, 로마니아, 볼가리아, 벨라루시,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족도기네, 브라질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우리나라 상설 대표부,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에서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를 비롯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 국회,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각국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상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료정, 그리고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화와 편집물들이 상영되었습니다.
0: 행사들에서는 발언자들은 창건 후 지난 78년간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하면 미국과 서방의 끊임없는 제재 압살 책동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졌으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 각하의 령도에 의해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인민의 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하시는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미국의 전횡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조선만은 끄떡 없다. 김정은 각하이시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도자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올랐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힘이 없으면 큰 나라들의 롱락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영토는 크지 않지만 정말이지 강한 나라,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고 큰 소리를 치며 제 마음대로 놀아대는 미국도 조선에 대해서만은 어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 영도자의 드팀없는 신념과 배짱, 정력적인 헌신에 의해 마련된 무진막강한 국력과 관련된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로선들의 정당성을 명백히 실증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었기에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이 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 것은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의 종의 위협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1: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흥하는 나라로 되게 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지옥선수 후비 육성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힘을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역부문 일꾼들과 감독, 지도, 교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며 정목별에 따르는 선수들의 기초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 과학적인 교수법을 받아들이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수 후비 육성은 나라의 체육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시체육국의 일꾼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훈련 강령에 따르는 교수 훈련 계획과 교수안을 혁신적으로 작성하며 선진적인 훈련 수단과 방법들을 논리 적용하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구, 역기, 활쏘기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성 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며 훈련의 량과 목표 강도를 바로 정하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0: 한편 송악산 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이 특기 기술을 높일 수 있게 개별 지도를 심화시키면서 집단주의 정신과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을 소유하도록 교육 교양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망한 선수 후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시항공군학부에서는 주별 월별로 선수들의 육체 기술 축검을 진행하면서 무선조종 모의 훈련을 비롯한 교수 훈련의 과학화 실현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교원들이 교수 훈련 과정에 창조된 좋은 경험과 묘기를 공유하고 있는 시축구학교에서는 기초기술 동작들을 숙련 공고화시켜주는 데 필요한 보조훈련 기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용예를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열망 안고 선수, 감독, 지도교원들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2026년 봄 전국체육축전을 비롯한 여러 경기에서 금메달 20여 개를 포함한 7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 당의 교육정책을 받들고 평양시 안의 보통교육단위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매학교 운영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통강구역 류경소학교에서 삼석구역 철봉소학교와 자매학교 관계를 맺고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자들은 철봉소학교에 기획적으로 나가 교수 참관과 교수 합평회 등을 정상화하는 한편 외국어 수업 시범 교수도 보여주면서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에 필요한 교편물 3천여 점, 과목별 교수 매체들과 수십 점의 교구 비품, 교육 기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해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의 교원들은 순안구역 신종소학교 교원들에게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묘리도 배워주면서 자매학교 운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방법론 있게 하면서 전반적인 학과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대성구역 5월 13일 영남 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교구역 남신고급중학교 열곡소학교에서는 육포구육 추당기술고급중학교에 교정별에 따르는 교편물, 타매체 편지물을 해결해줘 교원들이 안목을 보다 넓히고 선진적인 교육방법을 터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평촌구역 봉학고급중학교, 간송소학교의 교육자들도 지역의 전반적 교육 수준을 하루빨리 끌어올리는 데서 맡은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소식. 이란에서 19일 이스라엘 종탐 모략기관인 모사드에 매수돼서 종탐 행위를 한 간첩을 처형했습니다. 이자는 모사드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스파한주에 있는 미를 비롯한 여러 군에 대한 정보 자료들을 넘겨준 것으로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다음, 온화한 나라의 학자들은 처리 없이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성숙하지 못해서 인슐린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광물질의 결핍이 당뇨병 발생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결론했습니다. 베타세포는 혈당값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생성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세포는 성숙 과정에 초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에 베타세포가 특수한 접수체를 통해서 초를 적극적으로 포획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과정이 차단되면 베타세포는 성숙되지 못하고 조기에 사멸됩니다. 연구는 또한 성숙한 베타세포가 짧은 시간에 철 결핍에 덜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철 수요가 바로 세포 형성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철은 사립체, 즉 인슐린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 산생을 맡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에 필요하다. 상당한 양의 철이 없이는 이 과정이 장애되어 시간이 감에 따라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유기체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철 과잉이 췌장에 주는 위험성에 주의를 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들은 철 결핍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에는 두 가지 종류, 즉 힘철과 비힘철이 존재합니다. 힘철은 유기체에서 쉽게 그리고 빨리 흡수되며 비힘철은 주로 식물성 식품이 들어있는데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철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들에는 콩류와 굳은 열매, 시금치, 푸른 꽃 양배추, 사탕무, 사과, 말린 살구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주요 철 원천들은 붉은 살코기와 동물의 간, 물고기, 달걀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리명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서선주한 반성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하나의 살림집을 일떠세워도 경의하는 전비서 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에 대하여 인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영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하군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이른 아침 도착하신 경의하는 그이시였습니다.
1: 먼 길을 오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읍지구 산림집 건설 종용을 요해하셨습니다. 동행한 한 일꾼인 지금 군내인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산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감 높은 평가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이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제 피해 복구를 끝낸 다음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를 이겨낸 보람이 클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해 복구를 벌리면서 산림집들을 원래의 산림집 수준으로 건설하였어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더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 건설한 산림집으로 이래려면 공사하기 전에 있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삼삼이 떠올랐습니다. 재난을 당한 김하군의 현장을 알아보시기 직접 돌아가시며 인민이 당하는 가장 아픔으로 인하여 지체함이 없이 피해 지역으로 인민군대를 그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피해 복구와 온갖 대책을 다 취하실 들이 이르고운 정과 사랑 속에 살림집들이
0: 혁명 노양실 강사 한동미의 이야기 불화폭을 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건설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공사의 추진 정령을 몸소 요의하시며 하나의 건물을 일떠세워도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 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게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한 일꾼에게 건설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건설 일정에는 며칠 내로 살림집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인차 주민들을 입사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렇게 와닥닥 끝내고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치시면 하나의 살림집을 일떠세우고 완성해도 철두철미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기초하여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하군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주은님 동무도 격정을 덜어합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 가을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소설이 서재지 살림집 건설장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정말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줄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하게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여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이 거장 인민들로부터 인민군대가 왔다 간 다음 마을이 시대적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는 온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셨습니다.
0: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시며 거듭하신 사랑의 당부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마다에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13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 로건 구성, 보건 혁명의 새 시대. 이어서 음악을 감상하시고, 15시 보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6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8시 17분 방송 무대, 저국을 또 받드는 서석의 대사. 19시 49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자리를 높이 두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 보도와 날씨, 중기 해상 예보가 있고, 이어서 의상하시겠습니다. 2시에는 보도가 있고,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보도입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사회주의 복원의 상징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국가의 복원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복원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무병무탈하게 하시려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에 숭고한 세계를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종합병원 원장 교수 박사 정금철 동지는 병원을

0: 저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마다 병원을 우리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전당으로 최고의 현대성, 선진성, 전문성이 구현된 의료봉사 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로고의 세계가 뜨겁게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5년 9월 경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우리 평양종합병원으로 불멸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었습니다. 그날 제가 경희하는 청비소동지를 모시고 동행하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경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화상진단과 구급과를 비롯한 전문가들, 종합수술실, 입원실, 학술토론회장 등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병원의 내외부가 건축학적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병원 시설과 치료 설비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꾼 역량이라고 약 줄반, 마음 줄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치료에서 기본은 환자를 담당한 의사의 높은 의술과 정성이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정치소동지께서는 모든 우리의 일꾼들과 간호원들을 전문가적 자질과 함께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치료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잘 준비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공과 의료봉사 준비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도들도 일일이 밝혀 주시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어버이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우리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솟아올라 당 창건 88세 계기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0: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은 그대로 평양종합병원 의료 일꾼들의 지성으로 이어지고 꼬죽아든 생명에도 활력을 부어주는 불사약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종합병원 1부원장 교수 박사 김종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세계 인류국의 병원에서 최상 의료봉사를 받은 인민들은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한 생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 갈 맹세를 반영문과 편지들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병원에만 펼쳐진 화풍이겠습니까? 시군 병원 건설을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우리 당의 용대에 의해서 강동군 병원, 구성시 병원, 영광군 병원이 훌륭히 일어섰고 그 성과 경험의 터대에서 다른 지방들에도 현대적인 병원을 일도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는 2025년에 출발을 뗀 보건혁명에서 거둔 성과를 보건부문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하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보건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가져가주고 나라의 보건 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보건부문화라는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녕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은 현실로 거듭나고 이 땅에 사회주의 만세, 노동당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3: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과 증산군, 평원군과 숙천군, 문덕군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총리는 새로운 억여년 계획 수행의 첫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혼신하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포전별, 품종별에 따르는 논표 작황과 농기계들의 가동 실태 등 당면한 영농공정 추진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농장들에서 정보당 서초를 최대한 높이는 데 모를 박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애써 가꾼 나라를 허실없이 거둬들일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적인 농사 방법을 논리에 받아들이며 가을 밀버리 씨 뿌리기를 적게 질적으로 끝낼 때 대해서와 논판 매기 양어를 장려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 기업소를 찾은 박태성 동지는 비료 생산 공정에 대한 대보수를 제기일에 결속하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추는 것과 함께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 비료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시공 단위들이 질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일정별 공사 과제를 터팀없이 수행하며 모든 작업을 철저히 설기와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태성 동지는 평양 건재공장을 찾아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기본고리로 들어주이고 인재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창의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질 높은 건재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수송에 힘을 넣으며 건설 감독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일꾼들이 생산장성을 위한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혁신하는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갈 때 대한 문제, 증산 예비를 탐구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릴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
0: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혁명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강습회 참가자들은 성스러운 주체혁명무협의 개척기로부터 근 한 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 위인들의 영구불멸할 업적과 숭고한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유능한 선전일꾼들의 빛나는 삶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전 세대들이 물려준 고귀한 사상사업 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거수하고 더욱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당 창군 사적관에서 강습회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지도가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할 당권설업적을 숭엄히 되새기며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제지라한 공산주의 혁명가, 당중앙의 충실한 대변자, 혁명의 나팔수로 튼튼히 준비해갈 요리를 배가했습니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협의 줄기찬 계승발전을 담보하는 새 시대 당간부 양성의 최고전당, 세계 인류급의 정치학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돌아보면서 위대한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군의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시대의 진영로를 힘차게 이뤄나갈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과 중앙계급교양관 등에 대한 참관을 통해서 그들은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을 투철한 조국수호 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지닌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옥색에 준비시킬 때 사회주의 조국과 우리 혁명을 굳건히 옹이해 나갈 수 있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주체음악예술발전관에 대한 참관은 그들로 하여금 투쟁의 노래, 진군의 노래 높이 기적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전진 여정을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새로운 평양 본영기와 더불어 주체 건축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웅군하게 일떠선 화성거리와 림원거리, 샛별거리 등을 돌아봤으며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힘있는 정치사업과 노력지원도 진행하면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평양교회국장, 청년중앙회관에서 국립교회단의 종합교회 공연과 전성청년탄광 기동예술선동대,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예술서적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배가 된 분발력으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하여 발전설비의 원성능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보이라 및 탑인 발전기들의 효율을 높이는 데서 걸린 기술적 문제 해결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전력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리일경 특파기자와 만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부기사장 리승혁, 직장장 한광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합기업소에서는 호기당 대당 출력을 높이고 가동을 줄이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 직장들에서 설비관리를 책임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보수를 손가락으로 꾸는 어직장 1호기가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중보수에 들어간 2호기에 재진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 재진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에서는 3호기에 컴퓨터에 의한 연소 자동화 체계를 확립하여 종전에 비해 만원 석탄과 중류를 돌려가면서도 전력 생산량을 1.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5: 우리 직장에서는 발전 설비들의 가동수를 늘리고 원단의 섭외 기준을 낮추면서도 생산성을 부쩍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기...

0: 지륵신 창의관을 받아들여서 전력 증산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들의 운전모의 실시 운영을 매주 1차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부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 부문에서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정성투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철도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대거조 전구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박차를 가하여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계획보다 1만 7천여 톤의 물동을 도시로 날랐습니다. 철도송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수송전사들의 앙양된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방법론 있게 벌이면서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일사령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강한 규율과 질서가 확립되고 기관차, 화차 보장, 방향별 열차 편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들이 강구되는 속에 물동수송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평양 철도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성운동의 전열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명당역과 대건역, 천성역, 직덕역에서 화물열차들의 유동실태와 자재 확보 정령을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합리적인 작업 방법으로 짐 싣는 시간과 차갈이 시간을 단축하면서 물동수송 보장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료한 자금자수 체계를 세우고 기관차 관리를 간직해 하고 있는 서평양 기관차대, 북창 기관차대의 승무원들은 운행 구간에 알맞는 운전 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대고조 전구들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평양 조차장 객화차대, 순천 객화차대, 대동강 철길대, 양덕 철길대에서는 기계 설비들의 만가동을 걸어 화차 수리를 질적으로 하고 철길의 안전성을 일중 제고해서 수송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수송이자 생산이라는 관점 밑에 청진철도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난 20일 동안 수백 톤의 물동을 증송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철성기관차대와 청진기관차대에서는 실동기 대수를 누리기 위해 기관차 수리정비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증송투쟁을 과감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가운동의 불길 높이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라선철도국에서도 화차 회기일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면서 짐 더 끌기, 자진 서운전으로 수송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연대적 혁신은 철도공장들과 콘크리트 침목 생산 단위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새형의 차량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속에서도 역량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받아들이면서 기관차 대수리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 차량수리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현존 능력을 효과있게 이용해서 화차 수리를 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령성 비아린 공장, 청진 철도 공장 등에서는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각종 부속품 생산 계획을 더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콘크리트 침목 공장, 라흥 콘크리트 침목 공장에서도 기계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혼합물의 배합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침목 생산을 활성화하여 철길 상태를 개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기는 기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갈 요리로 충만된 철도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송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 공화국 선수권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사이오 선수단, 압록강 체육단, 평양 체육단, 령악산 태권도 선수단, 청천강 체육단, 육해운성 체육단, 조선체육대학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체육단, 선수단, 체육교육단이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제조, 권투, 력기, 태권도 등 30여 개 종목에 550여 개 세부 종목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막식이 22일 청춘고리 롱구 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체육부문 일꾼, 체육인, 평양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평시에 이뤄나온 육체 기술적 능력을 높이 발휘하고 다양한 경기

0: 선수들을 능숙히 활용하여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 개막이 선언되자 노래에 빛나는 자국이 조각되는 가운데 선수권 대회의 상징 깃발이 겨양됐습니다.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테이크볼 남자 복식, 혼성 복식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 종목별 경기들은 평양시와 평성시, 사리원시 등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1: 다음, 나이지리아의 플레토우주에서 종족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에만도 주의 여러 지역에서 무장 공격 사건들이 발생해서 9명이 살해됐습니다. 현지 대중보도 수단들은 최근 일부 주민들이 소를 도적질한 것이 무장 공격 사건의 발단으로 됐다고 하면서 그러해서 종족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김주연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홍원, 화대를 비롯한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회양을 비롯한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과 맹산, 금야, 온성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으나 운유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무산, 삼지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태촌, 김하를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 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굴러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열은 평성 29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6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 라선 씨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으며 희산 씨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9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8도씨, 해주 18도씨, 28도씨, 사리원 18도씨, 28도씨, 강계 12도씨, 25도씨, 원산 16도씨, 27도씨, 함흥 15도씨, 30도씨, 송진 15도씨, 23도씨, 해산 10도씨, 23도씨, 남포 19도씨, 27도씨, 라선 15도씨, 22도씨, 개성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낮입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동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지우신 보루의 고전적 명작을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요금 구성, 복원혁명의 새 시대. 우리 당이 구상하고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천사만사 중에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항상 첫자리에 놓여있다. 지금도 조선노동당 장군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틀림없는 신조라고 하고 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종순 동지의 이야기 들어보자.
1: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청비수동지의 복원용도서는 나라의 복원 토대 축성을 위한 혼신의 자옥으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 인민들이 선진적인 우려봉사를 받으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기를 기울여 일도 세워주신 삼지연시 병원, 나라의 제약공업 발전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며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유지 복원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보건부문

0: 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가업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 그리고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 버건 산소 공장,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 평양 제약 공장을 비롯하여 버건 부문의 현대적인 생산 기지들에 대한 종력적인 현지 지도, 또 버건 시설 건설을 지방 발전을 위한 3대 필수 대상 건설의 하나로 정하시고 나라의 전반적인 버건 진흥을 주도하게 될 시범적인 시군병원 건설을 최대로 중시하시는 그 숭고한 의도.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의 버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의료봉사를 받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러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새시대 보건혁명을 주도해 나갈 강력한 거점, 보건현대화의 모체기지로 일떠선 평양종합병원. 바라볼수록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1.6급의 종합병원 건설을 구상하시고 몸소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평양종합병원 과장 김태일, 리덕현 동지들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2: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우리 종합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보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전국의 200여 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도서게 되면 나라의 보건 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인도하는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보건진흥의 실질적인 첫 출발로 새시대 국가건설사의 빛나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배까지 당에서 통째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의 누적으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현대화 전략은 중앙병원 건설과 지방병원 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 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료사업과 봉사활동, 인재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부분을 일시에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시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현대화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림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 양성거점으로서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와 인적 및 물질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멀리 있는 자식들일수록 더 세심히 마음 쓰시며 지방병원 건설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군 사업으로 내세우신 김총비서 동지. 2024년에 있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10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 것이라고 확언하신 인민의 어버이. 역사적인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첫 삽도 뜨시고 흙먼지 날리는 지방병원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기신 헌신의 자욱. 지방병원들을 선진적인 보건시설들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려 바치신 그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강동군 병원과 고성시 병원, 영강군 병원이 우리식 보건발전의 활기찬 기세와 희한한 전망

0: 활동을 뚜렷이 보여주며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평천구역 병원 과장 정미성, 고성시 병원 원장 김종철 동지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1: 평동근 병원은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추를 안아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연은 청비서 동지의 종육적인 리용도의 손길 아래 눈부시게 일도선 선진적인 의료봉사 기지입니다. 강동근 병원 중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중공 테이프를 끊으신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환자 치료와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도 선수 눌러보시고 수술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사실의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시었습니다. 이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병원의 의료일꾼들이 높은 의술로서 국내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오려 있습니다. 못이들 그날의 강국한 당부는 강동근 병원만이 아닌 우리 모든 보건일꾼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지침입니다.
2: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강동근 병원 중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오. 강동근 인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신다는 일정적인 연설을 하시고 중공 테이프를 끊으신 감동 깊은 화폭을 배우면서 저희들은 이제 곧 진행하게 될 우리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도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참석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속 기대 간절한 소망을 거의 품고 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격리하는 청비서도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셨으니 우리는 꿈결에도 뱉고 싶던 귀를 우러러 정권 만세로 또옵니다. 중공서 몸소 중공 테이프를 끊으시는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 전기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느라 그토록 속에서도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우리 구성시민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또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세차게 녹지었습니다. 구급소생실과 인측인 검사실, 우사실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구의 안강에는 현대적인 치료 소비들과 의료봉사 조건이 꾸준히 갖춰진 병원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혜택을 받으며 무병무탈할 이민들이 밝고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시종 환하신 미소가 오려 있었습니다.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이민의 마음을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상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우리 청비서 동지이시기에 그렇듯 뜨거운 사랑의 자국을 거듭거듭 새기신 것입니다.
0: 제시대의 보건혁명. 이는 정녕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것을 제일 가는 사명으로 내세우고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반드시 꽃피우려는 우리 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거창한 혁명이거니 그렇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는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민은 가까운 앞날에 가장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보건혁명의 새 시대.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0년대 보천보 조언사학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곡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르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

0: 보고도입니다.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인 보건, 가장 선진적인 보건으로 만드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유기용 치과병원에도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유기용 치과병원 부원장 소용창 선생은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치과병원을 일도세울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4년 9월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완공단계에 이른 치과병원 건설장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병원 1층과 2층, 3층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내부 마감 작업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습니다. 좋은 마감 자재들로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을 선색없이 꾸려주는 문제, 의사 간호원들이 방도를 잘 꾸려주며 어린이 놀이장을 동심에 맞게 마무리를 잘해줄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을 선색없이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셨습니다. 치과병원을 아담하게 건설했다고 모든 것이 맞다고 커다란 표시하시면서 이름도 지던 그 사랑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우리 당의 뜨거움 속에 현대적인 치료 봉사 기지 일도선 유기용 치과병원은 그해 10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가 한창이던 치과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의료 봉사 활동이 활발히 있다는 것이 알고 하시면서 유기용 치과 참관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 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효용을 보여주게 되도록 고도시켰습니다. 이런 것 위리에 다짐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현원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선진 의료 봉사를 권갖고 있습니다.
2: 유경치과 과장 리철입니다. 이제부터 듣는 어복 중에 하나로 타고난 복이라고 해요.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찾은 사람들은 한없이 경비소 동지의 사랑 속에 자기들 모두가 구봉들이 되었다고 격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헌신에 떠받들려 이민들의 무병 장수 이바지하는 부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지방에 일떠선 보건혁명의 실체들, 그 소중한 창조물들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서로 달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로 관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이민 모두가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수건이 떠올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경치과병원의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새시대 보건혁명의 담당자 주인공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의료봉사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일으키기에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3: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 창립 시인들 기념보고회가 2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야영소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의 50년 역사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게 훌륭한 과외 교양 기지를 마련해 주시고 세상에 부러움 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신 절세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순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1974년 11월 자강도의 인민경제 여론 사업을 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소야용소를 경치 좋은 곳에 옮겨 짓도록 하시고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주신 등급했습니다. 위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1976년 9월 23일 새로 일도선 야영소의 이름을 장자산 소년단 야영소로 명명해 주셨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설비와 문화 기재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순간 사랑의 역사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계시어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야용소 개건을 위한 설계 형성한 도 몸소 보아주시 공사에서 나서는 일을 모두 풀어주시었으며 소년들의 활동과 문화청소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보다 갖추도록 해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용소 일꾼들과 같이 후 후대들을 위해서는 어머니 뜨거운 사정이 학생들에게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지난 기간 맡겨진 책임 쪽으로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교직원의 영광의 일이라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영도 쪽을 길이 빛내며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학생 소년들의 야영 기간이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할 때에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순관 후대관,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들어 학생 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장자산 기슭에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전인민적인 공격 기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순천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 생산 장성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책임일꾼들이 순천 속해석 광산과 전파남 광산에 나가 골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대형 굴착기와 대형 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포장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설비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받아들여 세멘트 생산을 누리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과 조종 직장의 노동자들은 열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원료와 연료의 질에 따르는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에서는 혼합 비율을 정확히 보장해서 품질이 담보된 원료를 다음 공정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강 직장과 보수 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 안의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생산 정상화의 기본 요인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집단적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3: 함경남도 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 실리가 큰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협동수산경리위원회 과장 곽성철, 부원 심현철 동무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우리 동해 바다는 성게 양식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바다 동물은 이른바 같은 이런 바닷물을 잘 먹습니다. 특히 성게는 바닷물 수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동해 바다의 수질 조건이 성게 양식에 유리합니다. 성게를 양식하는 미역이나 밥은 다른 바다 양식에 비해 음식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같은 농가를 들였을 때 해당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가 밥 쪽에 비해서 수십 배나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유리한 성게를 대대적으로 양식해서 나라의 수납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현재 신창산입당조합과 상남산입당조합을 법적인 성게 양식에 시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신창산입당조합에서는 156방 규모의 대항장에 여러 대의 양식기와 발동발전기, 산소주입기 등을 갖춰놓고 대항땅포 보수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치고 있으며 또한 쌍암수산입동작에서도 대항장에 양수기와 발동발전기, 산소주입기 등을 구비하고 대항땅포 보수를 본격적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호수산협동작에서 2정보, 쌍암수산협동작에서 3.5정보의 자원축식장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또한의 10여 개 수산협동작들에서 총 15정보가 넘는 바다식 성게 양식장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천여 마리의 새끼 성게를 잡아 바닥식 양식장들에 넣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일 달에 성게 알바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다 내 성게를 가지고 각 수산입당조합들에서는 실내 양식장에서 배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양땅크에서 1 내지 3cm 크기의 새끼 성게가 자라게 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되면 자체로 무게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할 수 있습니다.
0: 전국 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2026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나노기술협회의 주최로 개막됐습니다. 인민경제의 자립화와 나노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노기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전시회 부문과 과학기술 발표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만년제약공장을 비롯한 수십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 일꾼,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으며 인민경제의 자립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282여 건의 제품 제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 기간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식이 2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나노기술 발전의 면모와 위력을 과시하고 나노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큰 기여를 하도록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박종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0: 그대의 머리에 신소리 내리지. 멀리 저 멀리 아득히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라. 그대는 무엇을 남겼는가 후대들 앞에. 그대는 무엇을 바쳤는가 어머니 조국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예, 당제 고차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전년적 국가봉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오늘, 맡은 일 도마다에서 성스러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정말이지 생각도 깊어집니다.
1: 날로 번영하고 더욱더 강대해지는 내 조국의 발전상을 안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시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조국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애국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2: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훌륭한 애국 가정의 주인공들과의 방송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3: 이 숲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살 것 같은가? 글쎄, 자네 말대로 도양매장으로 가면 편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이 좀 힘이 들다고 빙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때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의 가책도 없지 말일세.

0: 그런지 난 그게 가슴 아파 그러네.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무 한 대라도 이 땅에 심어놓은 흔적이 있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먹고 입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인가.
1: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말은 예수룡과 숲은 설레인다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입니다.
2: 그 원흉이 바로 전림한 시대의 첫 공은 살림공인 강윤경 동지입니다. 가열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의 후가로 재가로만 나뉘던 고향 삼촌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강윤경 동지. 그가 한생을 바쳐 갖고 온 푸른 숲을 오늘은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황금산 보물산으로 갖고 가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운산군 산림경영소 북진노동자구 산림감독원들인 아들 강영수 동지와 손자 강철 동무입니다.
1: 강영수 동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때부터 근 20년 동안 푸른 숲을 갖고 왔는데 강영수 동지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구만요. 하지만 강용수 동지가 갖고 가는 살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푸르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3: 사람들은 저에게 이젠 아들도 살림감독원이 되었으니 일을 그만두고 손자에 나와 보면서 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푸른 숲을 갖고 온 그야말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하리를 한 저에게 공원 산림공의 칭호를 안겨주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도 안겨주었으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장들에도 불러준 우리 당의 그 하늘같은 믿음에 내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공도를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벽면이 모자라게 모셔져 있는 영광의 기념사진들과 명예칭호 증서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바다는 사랑은 얼마이고 바친 땀방울은 또 얼마인가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거듭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일을 찾아 하겠습니다.
2: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철 동무도 산림감독원이 되었는데
4: 우리 가정에는 두 개의 공원 산림공 증서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설림화 선구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증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재부가 많아져야 나라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살림도 풍족해진다고 하면서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대의 피와 땀이 스민 고향 산촌을 더 푸르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몸이 한 줌 구름이 되어 뿌리를 덮어준 데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른이 넘은 열난 몸에도 산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도 푸른 숲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나라의 모든 산들을 경제적 가치가 높고 인민생활의 실지 덕을 보는 수성이 좋은 나무들로 뒤덮인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나라의 살림이 맡고 있는 몫은 대단히 크며 바로 그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세대의 웃기우리에 걸맞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지 도구 볼 수 있는 수종이 좋고 숨어있는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갖고 나감으로써 전 세대들이 피땀이 스며있는 고향산촌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나가겠습니다.
2: 네, 정말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을 위해 애국의 가풍을 꿋꿋이 이어가는 그 불같은 진정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들의 뜨거운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
1: 하다면 애국을 고귀한 인생관으로 가풍으로 이어가는 훌륭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지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3대에 걸쳐 건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서구 공공건물 건설 사업소 직장장 김용철 동지의 가정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김용철 동지에게는 오류서부터 간직하고 있던 자랑이 있다고 하던데.
4: 예, 그렇습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건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림을 그려도 건설장의 기준기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를 그리곤 했고, 굴짓기를 해도 날마다 새 집을 짓는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의 땀의 순배인 건축물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웃기가 으쓱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 늘 건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여서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손목잡고 담해본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일도 세운 새 집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은 항상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도 건설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해방 전 지지도 못 살고 천대받던 토목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운명의 국적인 전환을 맞이한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한생토록 수많이 일도 세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한다는 궁지를 안고 밤낮 없이 뛰고 또 뛰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가슴 속에 한생을 건설자로 살려는 소중한 꿈을 안겨주었고, 그렇게 되어 19살에 아버지는 건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졸리마 대거 조식이 수도의 2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그때부터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졸람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도 세웠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중요 대회들에 참가하여 찍은 용광의 기념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바로 그것이 어린 시절 저희 남다른 자랑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철이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른 길에 자신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대들처럼 나의 손으로 이 땅 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부족 창조물들을 일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 예, 김용철 동지는 그동안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일도 세우는 사업에 참가해서 미훈도 세우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도 높이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4: 저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 뜻대로 조국의 면모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길에 자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제가 해놓은 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어 저에게 국민의 최고용인 노력용 칭호를 안겨주었고, 경로동의 주인으로까지 내세워주었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은 영광이 차려지고 또 행복의 절정에 오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성실한 애국의 땀과 노력을 우리 당과 조국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감높이 빛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인민의 나라에서 살기에 바로 저와 같은 평범한 건설자들도 가장 궁지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 네, 어렵고 힘든 처소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두고 생각할 때는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 네, 사실 남들이 선뜻 서기 좋아하는 그런 일터들에서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할진데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온 어렵고 힘든 일터에 자식들을 세우고 대를 이어 지켜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입니까? 그렇듯 참된 애국자 가정들이 바로 내 조국 그 어디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방송 무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자 동무들이 많은 애국자 가정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산광산 연합기업소의 취재를 갔던 김주명 동무도 있습니다. 그럼 기자 동무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제가 이번에 방송 무대 준비를 위해서 저북의 북변에 위치한 무산광산 연합기업소에 취재를 갔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무산까지의 거리는 1900여리. 비록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국 땅 한끝에 위치한 일터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와 같은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강철공업의 생명선을 지켰었다는 자각, 철산봉을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근 40년 세월 형제들 모두가 대형 자동차 운전사로 일해온 표일석 동지의 가족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고향은 무산군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돼서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나 철산봉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표일석 동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6: 우리 가족은 원래 청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무산광산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 현지지도 소식으로 온 나라가 두근 뜬 때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깃털 생산에 얼마나 마음을 쓰셨으면 철산봉에까지 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가 강산에 가서 그의 뜻을 대를려 받든다면 이제 눈을 감는다 해도 마음이 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와 형제들은 온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동 속에 부러움 없이 자라난 우리 칠형제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응답 본부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우리 형제는 철산봉의 인생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모두가 철산봉에 뿌리낼 결심을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혁명연대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님께서는 감사하다고 사회주의 조국은 동지들과 같은 꿀꿀한 조국의 아들들이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부항 발전할 것이라는 분에 넘친 신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장군님이 믿음 어린 친필을 가슴 속 깊이 새겨왔고 우리 형제 모두는 그때부터 대형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철산봉의 운반길마다에 인생의 사업을 찍어 나갔습니다. 사실 사철 어목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십 년 세월 새도를 가르치는 육중한 대형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때 동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 준 것은 강산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집행하는 길에 충성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매를 더 든든히 조여매고 자동차의 경험을 심장의 박동마냥 새겨안고 더 많은 새돌을 운반하는데 자신의 땀방울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대로 나라의 강철기를 굳건히 떠받드는 길에 자신의 땀방울을 바쳐 이뤄온 것뿐인데 당에서는 저를 공운자동차 운전사로 내세워주고 높은 국가 순과 함께 영광의 대회와 격조 행사들에도 불러주고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도록 세상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당부를 지켜 아들과 함께 새돌 운반길에 충성의 자업을 끝까지 새겨가겠습니다.
5: 애국의 가풍은 녹과 뜻과 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산광산 연합기업소 로촌 분광산 분광산장 윤철 동지가 걸어온 인생의 자업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7: 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8: 연필과 하숙상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급품들이 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저희 어린 마음에도 이제 금연 질 높은 하급품들을 깡깡 생산하는 공장의 일꾼이 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0: 하셔서 샛돌 생산에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만일 노아 같은 광부의 자식들이 아버지 뒤를 잇지 않고 편안한 길로만 간다면 설산봉을 누가 지키겠는가고 하면서 공업대학에 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에 입학한 저는 대학 기간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 떨어질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박사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현실에 내려가서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빛을 낼 수 있고 너를 품들어 키워준 당의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박사원에 떨어졌더라면 번화한 곳에서 편안히 일하면서도 더 높이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는 그대로 나라의 철강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며 거듭거듭 찾아오시어 헌신이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기를 바라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의 호소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대학 졸업 후 300명 소설을 거쳐 아버지 뜻대로 여기 무상강산 연합교육소에 배치받아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채굴 현장에서 생산지 중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를 자신 곁에 불려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몸소 험한 철산봉에 오르시어 채굴장을 돌아보시면서 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한이 밝혀주시던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이 존귀하신 영상을 잊을 수 없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간철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자니 재수롭게 굳이었구나. 채굴장의 강성 생산에 기업소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는 나라의 금속공업이 생명선과도 관련된다고 하면서 당에서 품들을 키워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강산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 정녕 그것은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영광을 찾은 전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애국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철산봉에 불을 내리고 노동자, 부원, 기사상을 걸쳐 오늘은 이렇게 로천봉강산 책임일꾼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당과 수령께 충성다한 전 세대들이 넋을 이어 철광석 생산에 자신이 땅과 열정을 바친 것 뿐인데도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국가 수원도 수여해주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는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1: 이 어찌 표일숙 윤철동지의 가족뿐이겠습니까? 광산의 책임일꾼이었던 아버지의 당부대로 삼형제 모두가 광산에 진출해서 대형 굴착기 운종목이 되어 이래온 공훈 광부인 유하정 동지와 형제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너려경운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강철기동을 떠왔던 철산봉의 주인 일꾼들로 성장한 리명일, 리명성 동지들, 이 전세대가 남긴 생의 흔적을 떳떳이 이어가는 이런 새 세대가 있어 이 땅에는 충성과 애국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2: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가 썼던 저서에 자식이 소개되면 대가 이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젯날에 방과 국가를 받들어 애국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온 아버지가 혁명가였다고 해서 오늘날에 자식이 아버지의 체취가 오려있는 그 처소에서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끝없는 충성과 순결한 양심으로 그 길을 이어갈 때에만 애국의 가풍으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존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3월 15일 전성 청년 단광의 선거자들 앞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이 단광에도

0: 단대를 이어 단조를 지켜가는 애국적인 단부가정이 많은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수천적 지하막장길을 대를 이어 걸을 수 없다. 자기의 고귀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자립경제의 명맥을 튼튼히 하고 시대의 활력을 억세게 해주는 그 변함없는 애국심, 전길 땅 속에서 헌심을 바쳐 우리 당과 국가를 또 바치고 있는 영적인 투쟁과 공적에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1: 그럼 이 무대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 높이 내세워주신 전성 청년 탄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0: 네, 전성 청년 탄광에는 탄광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60여 년 세월 3대를 이어 단조를 지켜가는 탄부가정들이 무려 140여 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140여 세대. 결코 무심히 스쳐들을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대할 숫자는 더욱 아닙니다. 네, 그럼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탄 생산의 중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전성 청년 탄광 과장 김성력 동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우리 할아버지는 1956년 4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 탄광로를 대담하게 개발할 때 내어주신 위대한 수령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이곳에 탄하여 탄광 개발에 나섰던 1세대 탄부입니다. 여러 경우인 우리 할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라의 석탄 생산을 위해 그토록 걱정하시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족해 받들어 나간다면 이제 눈을 감아도 유언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막장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전 세대들이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걸은 막장길, 국일에 우리 조국이 더욱더 번영하는 길이 있음을 들어가냈기에 나도 탄광을 노력적으로 진행할 때에 대한 당의 정치적 호소를 높이 받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제대되어 여기 탄광으로 자원 진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채탄광으로부터 서회장으로 또 부경장으로 사업하다가 당의 배려로 평성석탄공업대학과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렇게 탄광의 일꾼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1: 나라를 위해 신념과 양심에 살고 있는 참된 국민들, 바로 그곳으로 해서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동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대 탄부가정인 전성청년 탄광 일갱 갱장 리일남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3: 예, 고생을 두려워해서야 그게 무슨 탄부겠습니까? 탄광일이 힘들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힘든 것은 탄캐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보다 무거운 짐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탄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해주고 해줬나. 종말이지 천길 땅 속에서 헌신을 다 바쳐 석탄 생산으로 당과 조국을 충실하게 받들어 온 전 세대들이 숭고한 애국 정신은 그대로 우리 가정의 가풍으로 되었고 그래서 저도 제대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탄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자식도 탄부 가정의 대를 이어 탄광에 내세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저 나라의 석탄산을 더 많이 쌓아 존진하는 대조국의 빛과 유를 보여주는 길에서 언제나 애국의 자욱자욱만을 새겨갈 마음뿐입니다.
4: 일갱반중대 중대장 박강명입니다.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대대로 탄전을 지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지성지께서 뜻깊은 선거날 우리 천성청년 탄광에 찾아오시어 3대를 이어 탄전을 지켜가는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실 때 그때 정말 이야 원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 알고 계시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생을 바쳐 막장에서 용의 탄부로 일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탐부가정들을 애국적인 탐부가정으로 참된 국민들로 윤광의 절정에 내세워주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도 탐부가정의 대를 이어 탄전의 전처병으로 내세우겠습니다.
1: 8갱 채탄 3중대 채탄공 소학철 동무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5: 그날 저도 경려하는 청유사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려하는 청유사 동지를 여기 포만 사각공 기술계 탄광마을에 모신 것만도 용광인데 중요 윤설도 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으니 우리 가정은 그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존경하는 천성의 탐부 동지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며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동쪽 노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 실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치며 우리의 아름다운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는 격려하는 청소 동지를 이루어 저와 가정은 대로려 저국의 탄전을 영원히 지켜갈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0: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초소의 자기 한생을 다 바쳐 오늘은 자식들, 손자들까지 그 길에 내세워 대루리오 애국의 자국을 찍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안아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조국과 사회 앞에 당과 인민 앞에 떳떳한 가정은 바로 애국의 가풍을 이어가는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오늘 이 무대에서 저국의 부강번영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어온 애국적인 가정들에 대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된 하나의 목소리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하는 청기서 동지의 사상으로 숨쉬고 격려하는 그의 뜻으로 살며 격려하는 그의 숨결에 혈맥을 잇고 녹드는 애국의 열정으로 대로리어 나갈 때 강국으로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경연은 총비소동지만을 일심으로 받들어 가는 이런 애국 가정들이 많아 내 조국이 그토록 굳건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연은 총비소동지께서는 2026년 새해 즈마유하신 신년 경축연설에서 모두 다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하여 당제 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욱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1: 우리 모두 위대한 애국자의 귀감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어머니 저국이 눈부신 빛발을 더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내 저국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억센 밑뿌리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대의 선비에 변함없이 서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저곡을 또 받드는 저속이 되자. 지금까지 방송 무대를 보내드렸습니다.
1: 내자국에 울려 퍼지는 애국의 노래.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기춘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시는 198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하루도 그 몇 번 나의 어머니 외우는 말이 있다. 못 견디게 또 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울며 기억되고 웃으며 새겨진 추억들은 내 말하고 싶은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있는 것인가. 속이던 세상에 속아 산 어머니, 철부지인 나조차 짐이 되어 허덕인 그 좌우, 짠 눈물에 절었던 그 반생은 꽃 한 송이 방글지 못했으니 말해다오 말해다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애국미식고 넘던 고갯길에서 처녀 시절의 마음대여 어머니 꺾어주이던 산나리 꽃인가. 대학 마친 나를 데리고 며느리 선보러 가는 보들방 축길에서 귀밑머리 날리던 미소인가. 그것은 혹시 마디 굵은 손으로 틀어놓고 어머니 즐겨 듣는 수돗물 소리, 아니면 저 논두길 뜨락도로 바퀴에 벼이삭이 스득일 때면 내 조와 적시어보는 새벽 이슬인가. 어쩌면 그것은 옛말 삼아 질쌈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속에 산나물도 입맛으로

0: 기여본 나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어머니의 기쁨, 그 마음대로 느끼는 나의 기쁨. 헤아릴 수 없어라 뿌듯한 마음뿐, 누리면서도 다 모르는 것 행복인가. 봄날의 꽃나무에 핀 꽃송이 몇인지를 모르듯이, 밀물이냐 파도이냐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추는 저 아득한 지평선 끝까지 싱싱한 표포기들이 바람결에 금실내는 이랑에 서면 세상이 손뼉치며 나를 축복하는 듯. 행복이여, 나는 진정 하늘도 조상도 주지 못한 것, 그것을 잃으면 노예가 되고 그것을 지니면 주인이 되는 어버이 수령님 주신 은정어린 모든 것 아닌가. 땅과 함께 땅처럼 퍼붓는 눈비도 다 맞았고 은혜의 햇발도 다 났으니 언제나 그 언제나 가슴에 스스로이 넘치는 지중한 한 생각. 아, 수령님 그 일을 모시어 생활 속에 마음 속에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뜨거운 이 생각. 물어보자, 이 생각 내 어머니뿐이던가 나뿐이던가, 그래 그대 어머니도 또 그대도 우리 모두가 안 그렇던가. 그 누가 행복은 생각할 탓이라 말하느냐, 뿌리 없는 행복은 부평초 같은 것. 마음과 생각 속에 소원과 지향 속에 오직 수령님 계시오. 그분을 떠나 생활의 기쁨이라 이를 곳 따로이 있으랴. 말해다오, 말해다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저마다의 가슴 속에 하고 싶은 말 천만 가지, 그 모두를 하나로 합쳐주는 뜨거움이여, 우리에게 수령님 계시다.
1: 지금까지 1981년에 창작된 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윤희곤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93년에 창작된 가요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이 없습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웬남, 라오스,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디아, 캄보지아, 타이, 파키스탄, 도이칠란드, 로마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시, 스위스, 스웨디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브라질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들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우리나라 상설대표부,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부에서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를 비롯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부, 국회,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각국 주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등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어버이 수령님의 순간 미인상과 경애하는 총비서동기의 미민 헌신의 여정, 그리고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영화와 피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외무성부 벨라루시 정부 부수상은 공화국 창건 1월을 열렬히 축하한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받는 조선인민에게 복리만이 있기

진심으로 하면서 조선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타이 외무성과 국회 정당 인사들, 타이 조선 친선협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장관과 강화 발전에 분열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계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각하, 존경한 김정은 군장께 삼가 경의를 말했습니다. 조선은 대국들의 전횡 속에서도 자주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용도자로 모셨기에 조선은 미국도 두려워하는 강국으로 될 수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라오스 민족회의는 창건 후 지난 78년간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민주주의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특히 조선의 국방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끊임없는 제재압살 책동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졌으며 끊임없이 발전해왔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는 우리민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지 구차대비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추구했습니다. 인디아 외무성, 인민당, 공산당, 막스주의, 공산당,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인사들은 김정은 각하의 용도에 의해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위용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인민의 복리를 위해 불철주의와 헌신하시는 절세비인의 정력적인 용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미국의 전횡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조선만은 끄떡없다. 김정은 각하이시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도자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아올랐다고 찬양했습니다. 도의회 공산당 순방식 전 총괄한 발언자들은 세계가 인정하듯이 최근 몇년간 조선은 김정은 도 밑에 몰라보게 변했다. 조선의 군,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위력은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되어 찬사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들은 세계 진도적 인민들을 고무해주고 미국을 우머리로 하는 국주의 세력에 타격했다. 진도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인 조선이 영원토록 부강보한다고 하면서 대제는 백리카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는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로케 하원 인사 들과 니아 재생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좌익 민족당 위원장,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마니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버들협회 위원장은 김정은의 특출한 정치 실력과 위험이며 녹제적 권위, 순군상을 세인이 공인하고 있다. 걸출한 영도자를 모셨기에 조선은 위대한 나라 자주 놀이의 빛을 뿌리고 있다고 강조. 그들은 불안정한 세계에서 힘없으면 나라들이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영토는 크지 않지만 정말이지 강한 나라,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고 큰 소리를 치며 제 마음대로 놀아대는 미국 조선에 대해서만은 어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 영도자의 틀림없는 신념과 배짱, 정력적인 의지에 마련된 오진 막강 국력과 한다고 부러워하지 못했습니다. 스베리에의 공산당, 외무성, 민주당과 스비스성, 국당 인사들 전시된 사진들을 보고 조선약적인 발전, 막강한 힘에 대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을 헐린 서방에 물더든 사람이 원식을 주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겠다.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나가는 조선인민을 친근한 벗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긍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경의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로선들의 정당성을 명실상해준다고 합니다. 반나름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친선협과 핀란드 조선협회 성원들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국민이 거둔 기적적 성과들은 세인을 놀래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반동 세력들의 악랄

0: 책동 속에서도 보람없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추구하며 경제적 발전을 안아오고 있는 조선의 현실은 모두의 귀감으로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 총비서는 대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셨기에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면될 수 있었다. 오늘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비상이 높아졌다. 조선이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의 정의의 위협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유럽 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 사장도 조선이 지난 수십 년간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위협 책동들을 짓부시며 승리만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수령들의 자주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 조선은 자주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 연구 보급 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민족 대회, 공산당과 나이지리아 외무성 전 진보 대회 인사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천철 위인상과 무비의 담력에 단독한다고 하면서 시세의 위인에 대한 다음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토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 정치인들이 국무위원장의 영도 예술, 영도 방식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인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이야말로 강대한 나라이다. 조선 인민이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과 경제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외무성 국회 인사들과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이집트 조선 친선협회 위원장, 적도기내 외무 국제협조 및 해외 동포성 고문, 민주당 제1부총비서는 김정은 각하의 용도 밑에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되었다. 강력한 국방력의 토대가 없는 정치 외교란 있을 수 없다. 조선의 자비적 국방력 강화 조치에 공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연대와 세계를 이어 걸출한 수령들의 영도를 받는 나라이다. 더욱이 조선노동당처럼 강력한 집권당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이 강하고 그 영도력이 세련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조선의 현실과 경험은 자체 발전의 길을 찾는 나라들에 있어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조선은 미비한 나라로 누리에 차련이 빛을 뿌릴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1: 당이 교육 정책을 받들고 평양시 안의 보통 교육 단위들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자매 학교 운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강구역 류경 소학교에서 삼석구역 철봉 소학교와 자매 학교 관계를 맺고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자들은 철봉 소학교에 계획적으로 나가 교수 참관과 교수 합평회 등을 정상화하는 한편 외국어 수업 시범 교수도 보여주면서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 강령 집행에 필요한 교편물 3천여 점, 과목별 교수 매체들과 수십 점의 교구 비품, 교육 기자재들을 성의껏 마련해 주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대동강구역 청유소학교의 교원들은 순안구역 신정소학교 교원들에게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묘리도 배워주면서 자매학교 운영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방법론 있게 하면서 전반적인 학과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대성구역 5월 13일 령남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이 지휘와 정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남신고급중학교 류곡소학교에서는 력포구역 추당기술고급중학교에 교정별에 따르는 교편물, 담화체 편집물을 해결해 주어 교원들이 안목을 보다 넓히고 선진적인 교육 방법을 터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평촌구역 봉학고급중학교 간성소학교의 교육자들도 지역의 전반적 교육 수준을 하루빨리 끌어올리는 데서

0: 맡은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체육으로 흥건한 나라로 되게 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체육선수 후비 육성의 과학과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체육부문 일꾼들과 감독, 지도, 교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이며 종목별에 따르는 선수들의 기초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과학적인 교수 훈련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수 후비 육성은 나라의 체육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시 체육국의 일꾼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훈련 강령에 따르는 교수 훈련 계획과 교수안을 혁신적으로 작성하며 선진적인 훈련 수단과 방법들을 널리 적용하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구, 력기, 활쏘기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성 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며 훈련의 양과 목표 강도를 바로 정하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악산 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이 특기 기술을 높일 수 있게 개별 지도를 심화시키면서 집단주의 정신과 고상한 경기도덕 품성을 소유하도록 교육 교양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망한 선수 후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시 항공구락부에서는 주별, 월별로 선수들의 육체 기술 특검을 진행하면서 무선 조종모의 훈련을 비롯한 교수 훈련의 과학화 실현을 근 깊게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 교원들이 교수 훈련 과정에 창조된 좋은 경험과 묘기를 공유하고 있는 시 축구학교에서는 기초 기술 동작들을 숙련 공과시켜 주는 데 필요한 보조 훈련 기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해 갈 열망 안고 선수, 감독, 지도 교원들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2026년 봄 전국 체육 축전을 비롯한 여러 경기에서 금메달 22여 개를 포함한 72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정숙,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들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0: 버거입니다. 우리의 버거를 가장 인민적인 버거, 가장 선진적인 버거으로 만드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이한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류경 치과병원에도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류경 치과병원 원장 장 선생은 문수지구적인 치과병원을 일도세울 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이한 정비서동지께서 2014년 9월 끝없이 이어가시는 현재 지도의 길에서 완공 단계에 이른 치과병원 건설장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병원 1층과 2층, 3층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내부 마감 작업 전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습니다. 좋은 마감 자재들로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을 선색 없이 꾸려주는 문제, 의사 간호원들이 방도를 잘 꾸려주며 어린이 놀이장을 동심에 맞게 마무리를 잘해줄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을 선색 없이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셨습니다. 치과병원을 아담하게 건설했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병원의 이름도 지어주시던 그 사랑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어머니 당의 뜨거운 은정 속에 현대적인 치료 봉사 기지로 새로 일떠선 류경 치과병원은 그해 10월에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봉사가 한창이던 류경 치과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의료 봉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 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 주는 복무와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다. 이렇듯 대한 어버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현대적인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2: 병원 과철입니다. 이로부터 든든한 이빨, 오복죽 타고난 병원이었습니다. 병이 꾸려진 병원에서 치료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사랑 속에 자기들 모두가 후복이 주인공이었다고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맞들려 이민들이 무병장수에 이바지하는 재부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지방에 일떠선 보건혁명의 실체들, 그 소중한 창조물들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은 서로 달라도 그 모두 하나로 관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가 다 우리 이민 모두가 무병무 행복하게 사시는 우보위의 불같은 수건이 떠올린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경치과 분들과 우사하는 생명의 담당자 주인공들이라는 저 의료봉사활동에서 보답과를 이룩하게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3: 장자산 선현단 야영소 창립 신돌 기념 보고회가 2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청일권들, 야영소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보고 기념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장자산 선현소의 50년 역사는 학생 선현들에게 훌륭한 과외 교양 기지를 마련해 주시고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크나큰 운종을 베풀어 주신 졸세 뜨거운 사랑 수놓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1974년 11월 자강도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선현단 야영소를 경치 좋은 곳에 옮겨짓도록 하시고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는 1976년 9월 23일 새로 일떠선 야영소의 이름을 장자산 선현단 야영 용명해 주셨으며 여러 차례에 걸 수많은 설비와 문화교육을 보내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역사는 경야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도 크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본수 야영소 개건을 돌계 형성안도 몸소 보아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품유 학생 소년들의 야영활동과 문화정서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추도록 해주신 데 대해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영소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이 후대들을 위해 베푸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야용생들에게 그대로 가다도록 하기 위해 지난 기간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용소의 모든 교직원들이 용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교육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학생 소년들의 야용 시간이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할 때니 그는 온다. 보고자는 모든 야 교직원들이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과 숭고한 후대간 미래관을 충직하게 받도록 학생 소년들의 행복에 우리 소름없어라이가 장자산 기술계 피울려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직원 소리 연선에서 국민적인 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순천 센터 연합기업소 상승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연합기업소에 살한 분들이 순천 석회성과 전파남 광산에 나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대형 굴착 대형 화물의 실동률을 생원 원료 보장을 하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조정실의 조정사들은 설비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풀고 그의 합리적인 조절을 받아들여 생산을 늘리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직장과 저지 노동자들은 열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원료와 연료의 질에 따르는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원료 직장에서는 혼합 비율을 정확히 보장해서 품질이 담보된 원료를 다음 공정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강 직장과 보수 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 안의 다른 직장 작업반들에서도 생산 정상화의 기본 요인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3: 함경남도 협동수산경립위원회에서 실리가 큰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수산경립위원회 과장 박성철 의원 심현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우리 동해 바다는 성게 양식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 바다 동물인 미역과 다시마 같은 이런 바닷물을 잘 먹습니다. 비성게 양식에서는 바닷물 수질이 주변으로 되고 있는 우리 동해 바다의 수질 성게 양식이 성게를 양식하게 되면 미역이나 밥조개와 같은 다른 바다 양식에 비해서 경제적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같은 원가를 들였을 때 무당 이런 생산물의 가치가 밥조개에 비해서 수십 배나 됩니다. 네. 여러모로 유리한 성게를 대대적으로 양식해서 나라의 수납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성게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네. 현재 신창수산협동조합과 상남수산협동조합을 도적인 성게 양식의 시범단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맞게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는 150립방 규모의 배양장에 여러 대의 양수기와 발동발전기, 산소주입기들을 갖춰놓고 배양땅코 보수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치고 있으며 또한 쌍암수산협동조합에서도 배양장에 양수기와 분기 산소주입기들을 구비하고 배양탕크 보수를 본격적으로 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호수산협동조합에서 2정보, 쌍암수산협동조합에서 3.5정보의 자원증식장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또한의 10여 개 수산협동조합들에서 총 15정보가 넘는 바닥식 성게 양식장을 조성할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천여 마리의 새끼 성게를 잡아 바닥식 양식장들에 넣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성게 알바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다내 성게를 가지고 각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실내 양식장에서 배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양탕크에서 1 내지 3cm 크기의 새끼 성게가 자라게 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되면 자체로 무게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할 수 있습니다.
0: 다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수마트라 섬과 깔리만탄 섬에서의 대대적인 산불 발생에 책임 있는 회사들을 조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대규모 산불로 비행기 운행 마비, 학교 폐쇄, 대기 오염 악화 등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연관된 회사들의 영업 허가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철저히 범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수단의 동부 지역에 있는 한 광산에서 19일 갱풍락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5개의 수직갱들이 류니오 풍락되면서 갱 속에서 일하고 있던 10명이 목숨을 잃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의 광산들에서는 노동안전대책이 제대로 서있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와 같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검용송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 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동일의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피바다식 혁명 가극의 번복이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 개관 작품 혁명 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 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자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과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자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나우린 인민군 여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소열의 노래, 별들도 사랑의 빛을 뿌리네. 제3장 4경에서 나오는 음악, 기쁨 절로, 노래 절로, 웃음도 절로, 여전사의 단잠을 깨우지 말아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14분에 밤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수룡님의 하늘. 6시엔 보도 날씨가 있고 7시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7시 19분 로금 구성 보건 흉룡의 새시대 8시엔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엔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21분 방송 무대 저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흉룡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좌우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7분 당을 따라 이런 제목의 시 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시엔 보도 20시 12분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21시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8분 방송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꿈 23시 41분 흉룡가극 음악 감상 시간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요나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4분에 담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수령님의 하늘. 6시엔 보도 날씨가 있고, 7시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7시 19분 로군 구성, 보건 흉룡의 새 시대. 8시엔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엔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21분 방송 무대, 조국을 떠받드는 조속이 되자.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흉룡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자욱.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7분 당을 따라 이런 제목의 시 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시엔 보도, 20시 12분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21시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8분 방송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꿈. 23시 41분 흉룡가극 음악감상시간. 0시부터 방송 마감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잠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한을.
1: 먼 길을 달려온 승영사, 어느 한 지방도시로 들어서는데 무척 달라진 거리의 삶 모습, 기쁘시어 반가우시어 우리 수령님 환한 미소를 지으시어라. 타일로 단장한 새 아파트, 번듯하게 지은 국수집이며 봉사망들, 서둘러 마중 나온 일꾼들의 마음은 축종의 설레이네. 우리 수령님께 아래일 자랑도 많아. 일을 많이 했다고 치하도 해주시며 거리를 돌아보시는 수령님. 수림에 둘러싸인 햇빛 밝은 공지 앞에 문득 걸음을 멈추시어라. 여기에 거층살림 집을 지으면 참 좋겠어. 이 아까운 명당 자리를 내 비워. 아파트를 높이 지으면 인민위원회 청사가 눌려올 것 같아 공지로 내놨다는 일꾼들의 대답에 한숨을 흐리시며 하시는 말씀. 정권기관 청사가 눌려온단 말이지. 한평생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하늘로 안고 사신 인민. 이 땅에 어디서나 명당 자리는 웅당 인민의 자리. 그 인민을 받들고 섬기는 것은 일꾼들의 마땅한 본분이거니. 자책에 잠겨 말 없는 일꾼들의 가슴을 울리는 수령님의 음성 봄 하늘을 흔들어라. 인민들이 정권기관 청사를 굽어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우리나라에선 인민이 하늘이요. 수령님의 사랑이 어린 그 명당 자리에 하늘 정도

전 인민의 웃음을 떠안고 거청사님 집은 서서 오르고 정권사는 인민의 집을 퍼뜨리고 서 있나니. 아, 그렇게 토를 잡아 지어주고 펼쳐주신 인민의 집, 인민의 궁전, 인민의 거리들이 낙원을 이룬 이 강사. 맑은 봄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오느나 우리나라에선 인민이 하늘이여.

0: 김진주 쓴 수령님의 한을 담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인민방송 송원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2010년에 창작된 가요 잊지 못할 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 하는 더없는 자랑과 경제 속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이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 국방정책을 실천도 중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전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긴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중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번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피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 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저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전면적 국가 부흥을 앞당겨 오기 한 청진군의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인민은 비범한 사상비론적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우리 당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불패의 혁명적 당, 진중한 인민의 당으로 각색해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종순 동문은 우리 당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

0: 권력을 가진 가장 권위 있는 혁명적 당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백전백승으로 향도하는 조선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키신 경의하는 청서홍진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인 존엄과 집권력, 무비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새시대 당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으심으로써 그 어느 당과도 견줄 수 없는 조선노동당의 절대 존엄과 집권력을 영구적으로 담보할 굳건한 기투를 다져주시고 참다운 사회주의 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숭고한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것은 경의하는 청비성지께서만이 이루갔을 수 있는 불멸할 역사적 공적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 용도체계 확립의 리상적인 목표도 천명하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학수받은 당으로 만드시어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신념의 결정체로 더욱 강화하신 현명한 수승의 선길은 번복이적이며 원로적인 사회주의 집권당의 향도력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수령의 당의 전엄을 절대 높이 올려세운 군번 여인이었습니다. 종말이지 인민들 누구나 삶의 닻을 내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옹위하는 어머니 당의 거룩한 모습, 그 어느 당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조선노동당의 전엄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 불허할 당건설 업적의 위대한 산화입니다.
0: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존엄과 위력은 우리 당을 최장의 집권사를 자축하는 당이 아니라 영도력과 활동성이 부단히 제거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청서동제의 당건설 업적과 하나로 있다.

0: 우리 당을 최장의 집권사를 자축하는 당이 아니라 영도력과 활동성이 부단히 제거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총리서 동지의 당건설 업적과 하나로 있다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리서 동지께서 당의 영도적 지위와 기능에
1: 삶에 다.

우리 당의 강군 건설 위협을 충직하게 봤던 참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길이 전해가는 데 이바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이며 김일성 훈장 수훈자인 조국

필요성에 맞는 수력발전소 통합전력관리 체계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고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단천발전소 1단계 준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정열을 합쳐가며 이들은 실시간 유량 측정 체계의 운영에

0: 15차 전설을 미국사상 유전과 인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론문 자연과학 부문의 분과 토로 소개됐습니다. 전국 대학 부문 교원연구사들이 참가한 교수경험 토론회는 대학들에서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전공 관련들의 연구용 교수 방법, 연구용 학습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평양대학,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신의주 공업기술대학 등에서 내놓은 사교수 방법들과 교수 요강을 비롯한 교수 문건들이 교육학적 효과성과 인식교양적 의의가 뚜렷한 곳이었습니다. 토론회들의 수한 평가단체와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여든 겸하여 진행된 전국 부문별 과학 토론회와 전국 대학 부문 교수 경험 토론회는 나라의 교육사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려는 교원 연구사들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준 계기로 됐습니다.
1: 가을철 연로자들의 체육경기 2026이 21일부터 23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80여 명의 연로자들이 참가한 이번 체육경기에서는 탁구, 바드민턴 경기들이 나이별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뉘어 벌어졌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연로자 보호 정책 속에 인생의 황혼기에도 희열과 낭만에 넘쳐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자기들의 모습과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여오는 나날에 연마해 온 다양한 체육기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메달과 상장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리성금, 강현경 선수들이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23일 여자욕기 49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4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21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15kg을 들어올리고 단연 1위를 했습니다. 강현경 선수는 여자욕기 53kg급 경기 끌어올리기에서 99kg, 대회 신기록, 축혀올리기에서 124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 대회 신기록, 종합 223kg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리진미, 리소양 선수들은 연식정구 여자 단식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했습니다.
1: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조별연맹전 2조 경기에서 2위를 하고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0: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운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대표단이 러시아의 예카체린부르크에서 진행된 국제청년축전에 참가하고 23일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혁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대사관 림시대리대사 울라지미르 또페하 동지가 마중했습니다.
1: 그다음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회의 선거를 파탄시키려던 서방의 모든 방해 책동이 폭로 분쇄되었다고 언용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적 요인이 작용했으며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그것을 비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묘사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들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과 서방 나라들이 국가회의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선거가 유럽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0: 성명을 발표하고 발트에 이혼한 나라들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의사표시를 문지시한 데 대해 비난하면서 러시아에서의 선거 결과는 투표를 반대하는 데 요를 올린 소방에 명백한 대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가회의 선거 결과는 울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최초에 확정된 러시아 대내외 정책 노선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충실성을 확증해 줄 것이라고 그는 확언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종욱,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개 경보입니다. 오늘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순안, 대동, 강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고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걷는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웠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고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강계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7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5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2도씨, 개성 27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사리원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9도씨, 28도씨, 신의주 18도씨, 26도씨, 해주 19도씨, 27도씨, 사리원 18도씨, 28도씨, 강계 12도씨, 23도씨, 원산 18도씨, 22도씨, 함흥 17도씨, 24도씨, 청진 15도씨, 21도씨, 해산 9도씨, 22도씨, 남포 19도씨, 28도씨, 라선 12도씨, 21도씨, 개송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쪽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1 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 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천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천국과 제1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노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기록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하는 더없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총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1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본용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의 명예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문은 전체 참가자들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의무에 더하여 최강의 국감을 옥축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전년간 우리 조국에서는 무수한 고난과 흉흉할 수없들이 겹쳐드는 속에서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졌으며 연대를 압축하는 기적이 떠올리며 세인을 경탄했습니다. 인권이 눈부셔 펼쳐지는 기적의 나라, 자주적이면 국가건설의 전위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는 전원높고 강대한 나라, 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며 백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해 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 바로 이것이 경야란 정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이 떠올린 주체조선의 참모습입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실장 주광일 선생은 거창한 혁명실천 속에서 그 과학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된 경야란 정비서동지의 혁명사상을 백성의 보금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는 여기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이 있다란 우리 민의 신념은 절대불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육사에는 과학적인 사상 이론을 내놓은 위인들의 공적이 죽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야는 정비서동지처럼 시대를 변혁시키고 육사를 전진시키는 탁월한 혁명사상으로 구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건설의 과학방면에서 용구불멸의 거대한 업적을 이룩한 용도

0: 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청미소 동지의 흉년사상은 인민대중을 경결한 흉년과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흉년중통교황이 된바람을 일으킬 때 대한 사상, 근로자들을 높은 종치의식과 흉년적 도덕관의 체험자,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로 준비시킬 때 대한 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 등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요절투사, 높은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의 용량소로 되고 있습니다. 종말이지, 강국건설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구무진한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방략들이 있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올수 있었습니다.
1: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 사상이야말로 국가 건설 전반에서 실질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안아오기 하는 대백과전서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현숙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 사상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방위적 공간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는 방략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사상, 국가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질 때 대한 사상,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 지방 발전 20승 10정책,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칠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정책들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확고한 발전 지향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 실제적인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투쟁의 무기입니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기능을 비상히 높여 나가기 위한 문제로부터 국토 건설과 건축, 가수와 축산, 양어와 양식, 울림 녹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의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만능의 백과전서라는데 바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 사상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더는 되돌릴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명성본영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영예 드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 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히시었습니다. 진정 탁월한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3: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군 78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예변강지부위원회, 로병연맹, 전노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위 연예변강지부, 원동국립과학도서관에서 4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이 경축 모임, 토론회, 사진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주체사상 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연방공산당 연예변강지부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존엄 있는 인민으로 되었으며, 조선은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로 국제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조선은 유례 없이 오목한 시련의 시기에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자주 자립자위의 강국으로 위용 떨칠 수 있었다. 오늘 조선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 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압살 책동 속에서도 세상을 놀려는 기적과 변혁들을 연이어 창조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위원장과 로병연맹, 과학원의 인사들은 조선이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건설하고 자기 발전에 빛나는 길을 걸어올 수 있은 것은 김일성 동지의 건국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조선 지도부의 로선과 그를 철저히 관철하려는 인민들의 강인한 노력에 의해 공화국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원칙적 입장을 명명

0: 기촌용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작동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발전시켜 온 데는 비결이 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며 지도부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옹호 관철하고 있는데 조선식 사회주의의 권고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노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위 연예변강지부위원장, 하바롭스크 주체사상연구청년협회 위원장은 오보이 수령님의 불륜의 저국해방업적과 건국업적을 칭송하고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 밑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조선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지금 자기의 생활을 무시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선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인민은 조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강부터 꾸르스쿠주를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며 용종위원을 세운 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1: 우리 국가의 전면적 용성기를 더욱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당의 적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는 청년동들의 위력이 날로 증대되고 당의 사상과 위협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과감한 용기와 분투로 자국의 부도 밀어가는 청년들의 앙량된 혁명적 기세와 애국적 거저대란과 올해 들어와 전적으로 1,700여 개의 청년동맹 조직이 2년 전이 2중, 3중 포함 청년적 초급단체를 지니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기층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것을 동맹 강화의 기본거리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초급단체들을 전투력이 강하고 활발히 움직이는 사안 조직으로 만드는 데 모를 받고 청년전이 모범 초급단체 쟁취를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했습니다.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꾼들부터가 각급 동맹 조직들에 내려가 초급단체 위원장들이 자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품을 들여 도와주면서 모범 초급단체 대우를 드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내밀었습니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첫해 투쟁의 전열에서 심차게 용진해갈 열의도 높이 기간공업 부문의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대중운동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의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은 동맹원들을 당의 구상에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끊임없는 혁신 창조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해가는 참된 전의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드세게 벌림으로써 한금 높은 청년전이 모범 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금덕공업연합기업소 금걸광산, 은덕갱의 청년들은 굴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앞선 발파 방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성과를 확대했으며 함남지구 단강연합기업소 안의 동명원들도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석탄증산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림업,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부문 등에서도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하고 정의화된 청년대우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화평림산사업소, 평양철도구간의 청년동맹원들은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 높이 선진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생활화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김정숙 평양방지공장, 평양신발공장의 청년동맹 초급조직들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교양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전개해서 청년들의 투쟁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발휘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영감성, 영웅적인 위훈과 미담들을 통한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초급단체 조직을 강화한 사리원시 미공농장, 고풍근 평당농장 등의 청년동맹 초급단체들도 본보기 단위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해갈 의지를 안고 풍어바다양어사업소의 청년들은 청년 돌격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밥적의 양식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0: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함으로써 단위의 기술 혁명 수행과 생산 장성에 기여했습니다. 주체 혁명의 줄기찬 앙량기, 거창한 변혁기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의 투쟁 여정에서 발휘되는 청년 총리들의 애국의 열정과 기세는 저국의 전진 발전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중앙이 펼쳐가는 휘황한 내일을 향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이 당직 후차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기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 마음을 안고 개성시안의 수십 명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용약 진출했습니다.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삶이 더 값있다는 고귀한 인생관을 지니고 개성시 고려동, 라복동, 관음동, 령수산동 등의 여명원들이 도시경영 부문의 처소에 탄원에 나섰습니다. 웅천동, 숭전동을 비롯한 여러 동의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앞에 성실하며 자식들 앞에 떳떳한 여성 근로자가 될 일념 안고 량곡관리 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는 어머니당의 운정 속에 새교복의 멋진 책가방을 메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며 학생 교복 공장으로 자원한 도감동, 운학 일동 등의 가둔 여성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진출하는 여명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3일 개성시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여명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당이 부르는 곳으로 용약 진출에 나선 여명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저국의 융성 번영을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진군길에서 여성혁명가, 견실한 애국자가 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순결하고 열렬한 애국 중심으로 당을 받던 전 세대들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새로운 혁명 초소로 떠나가는 여성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0: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랭중앙연회 조선석탄공업협회의 주최로 22일과 23일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석탄증산의 과학기술적 담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당중앙연회 전원회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석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석탄공업성, 김책공업종합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사리원지질대학, 강계공업대학을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석탄공업 부문의 생산 활성화를 위한 8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기술적 갱신을 다그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회 기간 쇄동발을 이용한 합리적인 채탄 방법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비 책동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규슈에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은 이는 일본이 제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된다고 까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전략적 균형과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며 주변 나라들의 안전 이익을 해친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히 반성하고 지역 나라들의 목소리를 엄숙히 대하며 그 어떤 제군사와 기도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성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개 경보입니다. 오늘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하여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순안, 대동, 강소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고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건넘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넘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씨로서 평년보다 4도 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씨입니다. 오늘 평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고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기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7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5도씨, 원산 27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2도씨, 개송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사리원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송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송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9도씨, 28도씨, 신의주 18도씨, 26도씨, 해주 19도씨, 27도씨, 사리원 18도씨, 28도씨, 강계 12도씨, 23도씨, 원산 18도씨, 22도씨, 함흥 17도씨, 24도씨, 청진 15도씨, 21도씨, 해산 9도씨, 22도씨, 남포 19도씨, 28도씨, 라선 12도씨, 21도씨, 개송 18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쪽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오전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 예보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6일에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겠으며 27일에는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9일에는 서해안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6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27일과 29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 서해안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9일까지 평년보다 2 내지 4도씩 높겠으며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평년보다 1 내지 2도씩 낮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로 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에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6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27일에는 평양,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9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선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0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6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남포, 개성시 27도씨, 신의주, 원산시 26도씨, 해주, 사리원시 28도씨, 강계시 24도씨, 함흥시 29도씨, 청진, 라선시 22도씨, 해산시 21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전반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8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10월 2일 전반해상에서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업이 거시는 철새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녹음 구성 복원혁명의 새 시대 우리 당이 구상하고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천사만사 중에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항상 첫자리에 놓여있다. 지금도 조선노동당 장군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틀림없는 신조라고 하고 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종순 동지의 이야기 들어보자.
1: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청비스 동지의 복원용 도서는 나라의 복원 토대 축성을 위한 헌신의 자옥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 인민들이 선진적인 우려봉사를 받으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려를 기울여 일도 세워주신 삼지연시 병원, 나라의 제약공업 발전을 위한 웅대한 구성을 펼치시며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유지 복원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보건부문 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가업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 그리고 묘양산 의료기구공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의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에 대한 종료적인 또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을 위한 필수대상 건설의 하나로 정한 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진흥을 주도하게 될 시범적인 시군병원 건설을 최대로 중시하시는 그 숭고한 의도.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의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우려봉사를 받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천비수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0: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새시대 보건혁명을 주도해 나갈 강력한 거점, 보건현대화의 모체기지로 일떠선 평양종합병원. 바라볼수록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1급의 종합병원 건설을 구상하시고 몸소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평양종합병원 과장 김태일, 이덕현 동지들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척이 울려준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우리 종합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전국의 200여 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도서게 되면 나라의 보건 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인도하는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보건진흥의 실질적인 첫 출발로 새 시대 국가건설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궁지높이 말씀하셨습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백까지 당에서 통째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현대화 전략은 중앙병원 건설과 지방병원 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 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대사업과 봉사활동, 인재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 부분을 일시에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하시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현대화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임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 양성거점으로서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와 인적 및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멀리 있는 자식들일수록 더 세심히 마음 쓰시며 지방병원 건설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군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2024년에 있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승식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1의 임무로 간주할 것이라고 확언하신 인민의 어버이. 역사적인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첫 삽도 뜨시고 흥문진 날리는 지방병원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기신 헌신의 자욱. 지방병원들을 선진적인 보건시설들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려 바치신 그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강동군 병원과 고성시 병원, 영강군 병원이 우리식 보건발전의 활기찬 기세와 향한 전망성을 뚜렷이 보여주며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평천구역병원 과장 정미성, 구성시 병원 원장 김정철 동지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4: 강동근 병원은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추를 안아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연은 청비서 동지의 종육적인 영도의 성필 아래 눈부시게 일도선 선진적인 의료봉사 기지입니다. 강동근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신 경연은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환자 치료와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도 손수 눌러보시고 수술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사실의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병원의 의료일꾼들이 높은 우슬로서 군내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오려 있습니다. 먼니들 그날의 강국한 당부는 강동군 병원만이 아닌 우리 모든 보건일꾼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지침입니다.
5: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오. 강동군 인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신다는 일정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 테이프를 끊으신 감동 깊은 화폭을 배우면서 저희들은 이제 곧 진행하게 될 우리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도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참석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속 기대, 간절한 소망을 거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셨으니 우리는 꿈결에도 뱉고 싶던 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준공사에 이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우리 구성시민들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세차게 녹디었습니다. 국급소생실과

렌트겐 검사실, 우사실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구의 안강에는 현대적인 치료 소비들과 의료봉사 조건이 꾸준히 갖추어진 병원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혜택을 받으며 무병무탈할 이민들이 밝고 밝은 모습을 그려

제시대의 보건혁명. 이런 정령,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것을 제일 가는 사명으로 내세우고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반드시 꽃피우려는 우리 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거창한 혁명이거니. 그렇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는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민은 가까운 앞날이 가장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보건혁명의 새 시대.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안개 경보입니다. 오늘 소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해서 평양시를 비롯한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순안, 대동, 강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들은 걷는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걷는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찬가.

이 시간에는 9월 24일 목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영상사진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해산설비조립사업소에서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장에 보낼 설비생산과제를 결속한 소식을 비롯해서 당 결정관철의 전구들에서 현지 보도주가 보내온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제15차 전국교원대회가 전하는 가슴 뜨거운 사연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당의 품속에서 용생하는 혁명전사들의 감높은 삶 이런 제목으로 신밀의 애봉열사 등의 열사들의 유해를 새로 안치한 소식과 정치 영어 예술 선동을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하늘같은 사랑은 대를 이어 이런 제목의 글과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건설 토대 강화를 위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소식, 미도운 당세포비조들을 소개한 글들을 싣고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리성금, 강현경 선수들이 금메달을 쟁취한 소식과 우리나라 남자축구팀이 준준결승 단계에 진출한 소식,